0: 우리 내가 사니 또 내가 사니 아주 탈이 묻은 거나 사니 그럼 우리 내가 사니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을 답변 함께 내가 사는 사기 나서 힘든 사람들이 있는 어떤 분이 있는 내가 나서 이제 한 시간 나서 또 내가 사니 아무런 기도를 하는 나서 내가
1: Thank you.

0: 얘기를 있을 수라면서 오토바이가 아프지만 소스포 소비자로 뿜어놓고 원래는 아쿠 로빈자가 보는 애들을 사용해서 해요. 또 원래는 그 지방을 위한다고 해요. 소비인으로 또
1: Isabel, aquí, ¿hay algo que le diga a la cocina? ¿Ella tiene así?

0: 거라도.
1: 네. 믿는 거야? 어서 돼야 돼.
0: 정말 소리 다실 것보다 막스 본적 후이 어떻게 볼 필요가 비싸니?
1: 이게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?
2: Global